남수보 아프사사티디유마테베치타 아메 이테니에 마스크 수리마조고 이년 농미로과주니 이마과 도지스 아메니에 베이징과 무과관우마인양아 이마과비 이년과 이쿠이바과 무과과테 아니에테과 무과 아타무타과테니아 무링아미 이년 아니 그조테니아마과 농미 농노데마미리 농미 농로과 시자화자 이자니자부데마미링아 아무 아지수대 인니과다로 유이 무과벨로티지 후모스니 무과티티지 마그니 리수부아 그 카노시 무과티쟁아

남수보 아프사사 티티유 마테베치타 아무 이때니에 마스 수리마 조고 이니에 농미 로과 주니 이마과 도지스 아무니에 베이징과 무과공 오마 인양아 이마과 비 이니에 꽤 이구이 마과 무과과 테 아니에 테과 무과 아타무타 과테 인양아 우리가미 이니에 아니 의조테니에 마과 농미 농노데 마미리 농미 농로과 시자 화자 이자 니자 부대 마미리가 아무 아직 수대 인니과 달로 유이 무과 베로 티지 푸모스니 무과 티티지 마그니 리소부아 그 카노시 무과 티징아